잔 하오미 키베 웍수 중태 타이카쿠 광서 가오수 거의 곽간 허모 이표 허모 부긴리 정가영 대서 허이 공룡 가사의 과정중 허모 한청신 수용의 GEBIM의 겨면 调기 원천 질량 신시화 공지시통 등다 주량 지능 调정시통 공룡의 调정과程 本以比以 反映到BIM 模型当中 任何微细偏差 都能够第一时间意见 帮此施工现场及时调整 新疆金马太桥 去年绍兴市高药期 同佛山市三水期 在广绍高速 该扩建项目控制性工程 太桥的合量 2年代进行 交通头改电梯的机制 等更新通车之后 一辆车松山的金马太桥会变成为单向四车道通行，通行能力分配成为支撑广佛烧而提发的黄金通道。